0: 만 몰라 땅꾸안이야. 디닝 사터지는 말하니까 메사미 오타부 빠르 짜증 만증 에세틴구 저러나 빠르 만증 에세틴 조로 나 잘 말하니까 그니까
1: 간장아 나비 야랭키 예 그러세 아마
0: 에이 구스테라스라 안꾼 가리다 알랭키 오타바로 구찬디링 에네인 코르세 마스 또 주에 코르세 마스 찬 구스테라스로 올라
1: 연아